0: 말해빗살인데
1: 말해빗살인은 뜨고
2: 여러분 나랑 지수시오
1: 여러분 나랑 지수시오
2: 이엔 또 그동안 순다야리 나왔잖아 그래서 뭐지
1: 아 루시에 이엔 마슬라람카
2: 마슬라람카 야이 말이 산
0: 그동안 수에 Ρωσόν νύφα με κοινωνικά φωτιά, σημεία, σημεία.